해먹거나 내 영웅들과 상례니 이 차이비나 야희성 콩다비네 아따바까니 붕어 밤을 레이벌로 꿈나 송기나 발람당니 까이리나 레이벌로 꿈나 송강느리 발람당니 카비나 싸마 신당나바 상례니 아마나 싸마 신당나리바 상례니 시엘라리나 소나야

타겟절이 로케이션아 안간바 육다기 농아이라바 타오람카야 마탕마탕 란톡피람바 아카스바니 임팔 아돔나 타비리바 아시 강라 채널니 채널 아시다 하우직 산독차리 마니푸리 필름 이세이 타오람 아시기 아한바 쿠돌다 타미나시 나우숨 필름다기 소리 센잠기 콘젤다 Arun Kumar Akhamna Sairingba Amadi Sori Senjam Masamakna Sairangba Isayama Kudol Tamjari Taminasi

0: 꼬로 쇼나샤다 안봐 셔지이모트 탱하디 상하이모트 오레나 거주만 양비 꼬맥래 또룩먹하다래 덤벌이 이망다 야로샤 레이레나 오와이르마 싱샤망은부탕 호일라롱 샤망은부탕 망득이 끓음을 잇거니 야로우낭나 야로 아양콩이 있던 그래나 야로 사기 뚱인 게 야로 마음 화끈나 콤은 마토웅 요르래나 콤은 까오왕은바 농야이 까오부힝은바 콤은잉 토우마사이 붕어기 수망 마토웅 센슨 그래나 어쩌거니 야로 파벌 악플 하이바부 쿠먼 까오기 랑드 투레다 히샤이 타와이 망고 따레라
1: 하이 까나노 까리나 택라이도나 아이기 코농 마농다부 전쟁 붕에이 탕 탕쿰 나기 샷바나 레라무도 칸그리
0: 아 아토바 나나에 있는 라무가 악더니 야이 비트 디깐 비오 뭐랑 라로이나 하이저리에야
1: 토바 이야 섬랑 능기파이 우연 이랑 사회되게
0: 아이들 한 문학전이에 토바 끈바이브수 이봉오리 타와이뜨디 힘난비오 이봉오기 낙달 랑저 키버기 있는 아이나 이모모고 떨리셔봐 아더우능이나 봄다 카라이 턱달라이 함나 레롱라이드 끝보고 끝이기네 레바바
1: 어두워이러버디 하요 나몸까리 꼴로이노
0: 마탁도 마셈라이드러비 마카다 마나우따드러비 닝온 꼴로이밍랜디 기아이 팅콘 우까위도 아타오바 아타오바 나 콩까다 꼬룩 싱범망하니 수바다 까세게네 레마하바
1: 어두워이러버디
0: 아타오바
1: 당레인 야드식두나 와삭바레이 로무도 땀바
0: 아가바 꼬룩마는 캄세누 말이만 수다선 빵도 못한 바이 항나 살이 와서 낭은 듯 예비망 모에다 시고만아 강신 벌레임 버터원이 세다 탐바 이 몸세 까우즈마만 야우게나 요온 토라베다 이 몸기도 막 와서 방금데 쿠문 까우세 딸로이마 신장크레다 아마 익슈 아무것도 모르다. 이 몸이 파이면 비북나 야닝다 봐톡 가리고 톡 나가봐.

0: 그 사이사 엄들가 호젠 차오르바디 이카이 무아두드디 아무바드 팀레가 마밤다 여드르근 세이타두드다 아이비 마코누
1: 이샤비
0: 호글 나샤이 아이는 캄비 마이 타바다 나밤 람담 캄비 마이 샥 호인해 캄비 마이 클로쇼 누나 양을 콩도요.
1: 그리하이베 샤비. 아도보네 샤비. 하잉 이농가르가 쳇쳇기. 아잉 땅로 아팅바다 누자오이비 아이학나 이밤람다부 가람나 콩도이게. 샤비. 아두기 수마탁다. 파리 이몸 아피카. 가람나부 타독람가니 샤비.
0: 아이 코누 하이비 람케피. 롱남 조위. Kau bagi jawabu, mai wajan dengan hai, tille.
1: Isabi,
0: munaran ni ada pam kong doy kontrai.
1: Isabi, Isabi ibu wanung siwa, jawabu tadi tapi kan. Pari imo nafona, Isabi togal matol lom jagene Isabi.
0: Ya, tangjelin gumbi, narai ani long ganu hai. Kerang lonja cawi, kerang lonjen cinbi nanggilai pemberca hai. Stop kaca. Kamu nanggil bayi jana, inya tau ngaci di.
1: Isabi! Isabi! Mira mi da copa en todo.

WBC, 타와이시 학장시, 북닝시, 와칼시. 앙따모 필름 대기 보스바라 내기나 좀 콘젤니 카이딤 이목이 매약다 이게 양고이나 재량비생이.

0: 아니 이거 이거 와펑크 이야기만 땅도 와리샤나 크레 라이박 아니나 땡방 피네리바 히람 싱슈 루싱바 아니나 아목한의 영신 키버가 로이나나 람담 람담기 아마디 말렘기 오이버 와펑크 이야기만 땅다수 마코이기 못 퐁독나키 마두기 둥다 라스트라파티 할미니나 스테이트 하우스 다시 모디부 이카이 쿰나바 웃키 라우 싱우 셀툼 스페이스 아마송 학셀 야우나 동안 동안 발람 싱다수 라이박 아니나 야든 와롤 케야 사히톡나키 시리모디기 농폭 아프리카기 이탈 레이박 아두기 콩챗 마눙다 인바이러먼트 간바 마숭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길람다 루싱바 아마 오이나 타박 타우바기 담악 세셀스키 콰이디기 왕바마나 가디언 오브 더 블루 호라이즌 프라단만트리 나렌드라 모디 당아시 피크레 마나 아두다 마나 아두 시리 모디다 세셀스키 라스트라파티 닥터 패트릭 하르미니나 쿠시나키 하우직 사나부기 파우 와이콤 치트라다니 다기리
1: FIFA World Cup ki run of 32 match sing hai ngasi ahing nongyai matung dagi sanaba horagani ngasi nongyai matung pungkhai chatpada South Africa ga Canada ga sanagani haiyeng nomidang pung tara makhai da Brazil ga Japan ga sanagani FIFA World Cup ki ngasi sanaki ba match sing da England na Panama bu panjil ani shinoda Croatia na Ghana bu panjil ani amada DR Congo na Uzbekistan bu panjil ahum amada Argentina na Jordan bu panjil ahum amada thoikre Colombia amasung Portugal panjil amata chanadana draw chatki Algeria amasung Austria ga su panjil ahum ahum chanaduna draw chatki ahanba MNC a women's under 19 T20 trophy lising ani kunmanga kuntaru kingasi sanaki ba match amada axdo khangabokna SUW sagolban bu wicket tara da thoikre atopa match amada thau thamoi bana MPA thonau jom bu run chamani phum doida thoiki tare lak suba lamba mayum nong thon football tournament ngasi dagi haukre haudok pagi match ta Pretty FC sagolban amasung SLFC samuro panjal ahum ahum chana duna draw oiki haudok pagi thoromadu da MLA thokchom radeshyam saruk yaki ahanba PSDU trophy list football tournament lising ani kuntaru king asi sanaki ba ani shuba semi final match ta Rio Mart Langmaidong na Wangu FC bu panjil ama sinoda thoikre July 5 da final PSDU a lamjao amadi Rio Mart Langmaidong sanaragani Washington
0: thagachiri chitra dhani aroi beda maroi ba pau amukhana Manipur dang asi tongan tongan ba jila singda sahi manga bhawugi manung da leiba ngang singda polio hidak pithakre haiyeng ama chung hangche na yum yum da changduna hidak pithakani ರಾಜ್ಯ ನಾ ಕುಲಬ ನಾಟ್ ಅಮದಿ ಸಂಸ್ಕೃತಿ ಚಾಕೊಲ್ಹನಬ ಮಿಯಾಂ ಪುನಃ ಹೊನಮಿನನಬ ರಾಜ್ಯಗೆ ಆರ್ಟ್ ಅಂಡ್ ಕಲ್ಚರ್ ಅಮಸುಂಗ್ ಟೂರಿಸಂ ಮಂತ್ರಿ ಖುರೈಜಂ ಲೋಕೇನ್ನ ಅಪೀಲ್ ತೌರಿ ಪ್ರಧಾನ ಮಂತ್ರಿನ ಹೈರಿ ಮೇಡ್ ಇನ್ ಇಂಡಿಯಾ ಸಿ 295 ಏರ್ಕ್ರಾಫ್ಟ್ ಪುಟೋಕಿಬಗಲೋಯ್ನನ ಭಾರತ್ನ ಏವಿಯೇಷನ್ ಸೆಕ್ಟರ್ದ ಸಾವ್ನ ಮೈ ಪಾಕ್ಪಂಗಮ್ಲೆ ಪ್ರಧಾನ ಮಂತ್ರಿ ನರೇಂದ್ರ ಮೋದಿ ಅಮಸುಂಗ್ ಸೆಸೆಲ್ಸಿ ರಾಷ್ಟ್ರಪತಿ ಪ್ಯಾಟ್ರಿಕ್ ಹೆಮೆನಿನ ಗಸಿ ವಿಕ್ಟೋರಿಯಾದ ಲೈಬಾಕ್ ಅನಿಗೆ ಒಯ್ಬ ವಾಫಂ ಕೈಯಾಗಿ ಮತಾಂಗ್ದ ವಾರಿ ಶಾನಕ್ರೆ ಅಮಸುಂಗ್ ಫಿಫಾ ವರ್ಲ್ಡ್ ಕಪ್ ಕಿ ರೌಂಡ್ ಆಫ್ 32 ಮ್ಯಾಚ್ ಸಿಂಗ್ ngasi nongyai matung degi sana ba hourgani paulo jare
2: tabiri basi akazbani phal degi ni haujik lanthok chari thasi gi sheshakpa khundrakpam jiban lakle ne inga tha churakle kumgi nongju seireng ba longjam tombi seirang bana haikrujam devendra puthokpa haikrujam devendra Lobirasi, Tha Sigi Shei.

필미 세계로부터 그들 담지리 베스트 프렌드 필름지더기 부스파라니기 나이톰 콘젤다 로티카나 세이링바 라이지테나 사랑부이시 다 모이는데 짝리바 마이 짝식

마탕 더 WC 비정물 음다 수용되기 보스바라니기 컨젤다 에스 아즈미르나 세링바지 된 가이드만 사랑부이쉐이 ngalamba mangal haina se hobi se sini kuila bidna khan birak pami hoy singi lakshmi market ta ki kanan bala priya lematon purnima ibe thoi gandhi leiren tombi iri amadi arke